아니 야만 그 잡아고는 잡아고는 기리버니는 버리브라이 까미야니야 버아니니 야만이 마하니 바가호다 아자 오도 아니야 그 오므랭 아리로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까나임 블리스테리 버르버르 버리브라이니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버아니와니 그리 아트 그리 아트 그리임이 그리임이 아쿠 오므 회투오이 아니니 우리 아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회가 회가 우가모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브라는 야마니 또브라 오 아마는 그 회가 사마타리 에크니니 마코 우보타 그글이 그 우마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우리 아들 그래요. 엄마 거니마다 그 우타우 와이가 엄마 거르 버리브라이 엄마 거니 그리 아타우 아쿠마는 마인크 회사범 티티하 와노와노 그거는 힐리모하 힐리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봐자 와요리 이만해 힐보르크 아니냐 그 우로 로포타이 아리이 로아다르 그래요 어 마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도가나스크라 오브라자 휘 오이 아르 야타 오베 야나클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사오베 미마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샤이자우 샤이자우 그거는 구보하 호레모트 대가리 보고다 대요 아니야 그 우물에 아리 로아다르 그 배요 어 마음에 그리 그거 이끄터 회의까 회의 알아야라 회의원이는 사리리베 회의 냐무나마는 구야휘 응자 우버가사 타바르는 야우버리 이 그래 대디워 고아이위 아리 로아 와로크 아로아 마음에 그리 레코오티 부르카라 와로카이니 로아 아야 마나이카 와로 에파 로이쿵 에 오보브 여기 아이위 에 로아 아야 구마는 마랭크 마랭크 에이나 까미야르 벌리가우 이 야노맘 터보 터모니 벌리 벌리브라임 터그놈 타보 오는 모두 알고 이그 아리 에이 아리 에이 휘 이바가 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냐 휘 에이가 그마 브로로 오트 아버클리 니아니 이 냐오 오르소 소위 아리 이 벌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워두 까미야니야 휘 터보 띠띠하 브아노호니 헤니모트 헤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암 타버라 버르브라이 테그노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다르토베요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 그타 가휘라우 가휘라우 아레나니와 흐라레오 아따그마 베야마구 베야마구 야르그노마오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다르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 그타 구웨이 그타 기카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 아르 가휘라라디 아니야 가휘라마 오마 부오타마구 부오타마구 이나하와 구구드에니 이바 아 가비쿠 시부마 베마쿠 아타 야다마바 으르크 야페 오웨 베베베 베베베 호아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데가노 라비다이브 마도피 에 따라리오 구이미야 구이미야 무라마 무라마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마야 무라마야 까미야르 벌리가 이 야구파 뭐냐면 온 뭐냐면 온 야놈 터분 야놈 터분 허이 알아 어어머 나대니야 마이하 뭐야 뭐야 나대다 마이헤 응나크 와로로와 로와 로와 까미야 와로다 로사라군 기나버 그걸 버리 버리 브라이 이바나버 알아 니아니헤 야구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설가부 더 아구이 와막 버리가 구태 애니 구태 애니 에이나 이나